0: 밀초 냄새를 먹고 있어 고파져.
1: 아니 오빠 연신 잊어주셔.
0: 아 근처 짜리.
1: 아 좋아 치와 밤불로 있는 차이와.
0: 아 근처 짜리. 아 좋아. 아 고일 빌라잇.
1: 왜나?
0: 이틀. 아이. 고이시 아빠 할로
2: 할로 크리스티나 엘프시 노
0: 아 근처짜리
2: 할츠 어떤 차이베 두어 차이베
0: 할츠 어떤 차이 두어 차이 아미 쪽으로
2: 플라이트
0: 에실 바이 빌 트레이 샤니 무치 말룩 조우가가
3: 슈알트레스 니알트레스 Femme-tresse. Femme-altresse. Ti. Rolit. Triétresse. Tuve.
0: Spil tres en marluk tuaga.
3: It. Adasuk. Treibe. Nietres. Nietresse.